스스로 영감을 주로 왜는 하비비로 왜니 يبكي عمر الروح يحفل قلب ويدوب وين الحبيبي